0: 시청 전용한 세마전선. 시청 전용한 전.
1: Call 0610434. I'm just looking for a Nissan registered to either party.
0: T-Charles 21 Temper.